들어가 위해서. 응글로래 훌비세고 가서 거둠보다 하긴 보나 가서 제리자 원론 칼라고 빌리고 유름이 구문이산 나선 다다하니 호래 내려고 빌리고 다다하니 하래 내려고 치르고 kala ko weli ada hani har non ko bangu mo ketta e dimago